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understand ourselves and enrich our lives. 나는 지금 왜 기분이 꿀꿀하지? 나를 위해 할수 있는 진짜 좋은 일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주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잘 알아주고 단속하고 챙겨주는 거죠.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5월에 확실히 휴일들이 좀 많으니까 뭔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벌써 5월의 중순이라니.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 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ile you're listening to our show, you can always send in your comments and even your song requests to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And you can leave free message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today is Monday, so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we will get to Voices Unheard. If you are ready, 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All right, I'm back, Morning Groovers,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will do to make yourself happy today. 오늘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나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다짐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사연을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we are receiving some answers. 2257 said, 여행 다녀오느라 며칠 못 들었는데 출근길에 다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솔솔 부는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게 너무 좋아서 일부러 창문을 조금만 열고 바람 맞으면서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순간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행복하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Long time no see 2257. 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It seems like a lot of people are going on their trip somewhere abroad or just somewhere during this May time. 확실히 5월이니까 여행들 진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257 모닝그룹을 행복한 여행이 되셨길 바라고요. 기분 좋은 아침, 이 기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do like to kind of like pull down my window when I'm driving to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because the air feels so refreshing. 저는 그래서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창문을 살짝 내리면서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아침에. 뭔가 잠도 깨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우리 얼짱님께서 오 오늘 마침 제 행복을 위해 새로 구입한 옷 입고 나서는 길이에요. 크크. 원래 편하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입고 나가는데 예쁜 옷 입고 오랜만에 나서니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up. I feel pretty. I exactly know how you're feeling. 이런 날이 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아껴둔 그런 옷을 입고 나간다거나 새로 구입한 옷을 입고 나갈 때 아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나 좀 예뻐 보이는데 이러면서 자신감도 뿜뿜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뭔가 나의 태도와 그런 업무에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So if I'm wearing like something too casual, if I'm not wearing my makeup, I honestly feel like less confident when I shouldn't be. 전 당당해야 되는데 뭔가 예쁘게 빡 이렇게 꾸미고 내가 좋아하는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뭔가 당당하게 걷게 되더라고요. 2046 모닝그루버 썸머 PD님도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행복할게요. And J.R. Cho Morning Groover said, which is 0341, Good morning, it is sunny today. I will ride bicycle in the evening just after the work. Great week by J.R. So you're gonna ride bicycle. It's the perfect day to ride bicycles and maybe go out for a run even. 러닝, 자전거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은 날이죠. 뭐 헬스장이나 그런 데 안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날이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밖에 나가셔서 광합성도 하시고 몸을 좀 움직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I will get back to your messages and more of Morning Groove, but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is Imagine Dragons, Believer.

All right, now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will do to make yourself happy today. 오늘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한번 사연으로 알아볼게요. 8383, 우리 열정 언니 오셨습니다. 굿모닝, 저도 역시나 출첵합니다. 저는 오늘 제 최애 생일입니다. 최애란 무엇보다 소중한 저의 기쁨이죠. 어제 생일 카페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만남도 했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한 달은 거뜬히 행복해요. Well,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the birthday of your favorite person in this whole entire world. 오늘 또 최애 그분의 생신이군요. 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정도면 성덕 아니신가요? 직접 이렇게 생일 카페에 등장하셔서 막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신 거예요? 아, 너무 좋으셨겠다. 저도 제 최애 만나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 최애는 변우석 오빠거든요. 진짜 오빠 맞아요. 저보다 한 살 오빠더라고요. 잘생기면 다 오빠지만 찐 오빠인데 우리 우석 오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Anyways, 우리 우영정 모닝그룹어. Happy Monday. 항상 자전거 타거나 런닝하면서 듣느라 메시지 남기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고 남산 걸으러 가는 중이에요. 오늘을 더 해피하게 보내기 위한 저만의 루틴은 평소같이 아침 운동 그리고 단골 카페 가서 에스도 마시면서 바리스타 분들과 수다 타임 가지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모두 해피한 한 주 되세요. I love your daily routine. So you would start your day by going for a run, and then afterwards you would go to your favorite cafe, drink some espresso, and talk with the staffs over there in the cafe, and have some sort of conversation.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루버도 출첵 남겨주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Happy Monday. 그리고 8829 우리 보건쌤이시죠? 저는 저를 위해 오늘 분위기 있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중학교 때 절친 이주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사랑한다, 이주야. 우리 이주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주님. 그리고 우리 보건쌤께서 오늘 한껏 꾸미셨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오,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흰색 블라우스에다가 스카프를 포인트로 주셨군요. 헤어색이 너무 예쁘세요. 저랑 뭔가 헤어 컬러가 되게 비슷하신데, 선글라스도 잘 착용하셨고, 오늘 뭔가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장이 마음에 들면 뭔가 일단 하루 시작이 좀 다르더라고요. We have an answer from 1166, who is a new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모닝 그루버신데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볼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제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갔는데 생일인 아들 손에 이끌려서 아빠 참여 이벤트에 참가했어요. 간단한 게임이어서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그때 행복해하는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I feel happy when I see children's happy expressions. I want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like that. Yesterday, we went to an amusement park with my family, and I participated in a father participation event led by my son on his birthday. I was lucky to win the first place in a very simple game. I can't forget the happy face on my son's at that moment. 어렸을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거 1등 하시고 이러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진짜 멋있게 보일 거란 말이죠.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뭔가 승부욕이 더 생기고 막 그렇지 않나요? 진짜 아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기회 자주 만드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면 너무너무 좋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sweet message, 1166. 그리고 우리 1303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주말 알바는 저에게 월요병을 주지 않아요. 주말보다 주중에 일이 덜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행복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매일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특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의 일에 미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좋아하는 커피를 아침에 마시며 모닝그루버를 들으며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저만의 비법이에요. 하루의 소중함을 알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read out a message from 1303, I can definitely understand that you are a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person. 진짜 저보다도 훨씬 더 긍정 파워가 넘쳐나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I know that your work schedule is pretty packed. You work during the weekends, you work during the weekdays as well. But as long as you have that positivity, that's what gets you going through the whole entire week.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1303 모닝그루버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리버 모닝그루버께서 익숙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행복한 방법 같아요.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열고 한 페이지 책을 읽으며 저녁을 닫고요. I know having this ordinary life routine and maintaining that routine for a long time is pretty tough. So if we are doing that, we're doing a pretty good job, everyone. 아르고스 K 모닝 그루버. 저는 매일 아침 긍정 에너지 충전을 위해 기분이 좋아지는 최애곡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에 데이식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So since I want all of you to be happy, let's take a listen to Day 6 Happy.

0: Hello, hello. I'm back,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grooving this morning with Morning Groove? I'm going to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regarding MG Q&A. 9930 Morning Groover texted, Morning Groove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행복합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침마다 서머피디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Morning Groove is my daily happiness, and as long as I could listen to this show every day for a long time, I wouldn't be more happy.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매일매일 Morning Groove을 챙겨 들어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저 그냥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I can see some listeners that are worried about my voice today. 오늘 제 목소리 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고 걱정해주시는 모닝그루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컨디션 좋습니다. 어제 제가 그냥 조금 늦게 자서 그런지 목이 조금 잠긴 것 뿐이고요.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을 좀 더 풀어볼게요. 조금 이따가 성대모사 해야 되니까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루버 출첵해주셨네요. 저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뭔가 다르게 생활해보려고요. 맨날 학교, 학원, 집 반복이니까 다른 일정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화이팅하자는 의미에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신청합니다. A perfect song request from our 중학생 얼갈이 Morning Groover. I was actually kind of expecting answers like I'm going to have some mala tang today to make myself happy. But yes, you're trying to change the same Monday routine of yours to make yourself happy. And that is a good way too. We're going to play a song requested by you. This is 이영지 featuring 부석순 from 17, 파이팅 해야지.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오늘은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총 3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now listening to Galantis, Shipwreck, and Pink Sweat, Only a Fool. 바보? 바보가 왜 나왔는지 아마 제 성대모사 힌트를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So I'm going to try to do an impression of a specific scene from this drama, so listen up, everyone.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 못해? 입 없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인데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라고서 어떻게 그래요? So the man basically snapped at this lady, right? So the man said, Are you a fool? Why can't you speak? Why can't you speak? Are you speechless? That man is mine. He's my lover. Why can't you say something like this? And the woman goes, How can you say that after behaving like this? Things like that. Yeah, it's a very, very classic scene from a classic K-drama.
1: 근데 이 남자 이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만약에 저한테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러면 제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성질이야 이러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 꼴랑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 목소리 좀 낮춰라 whoa, calm down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But anyways, that's what happened in this drama.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난 도저히

썸머 연기가 너무 발연기라서 잘 모르겠다. 어, 썸머 왜 저러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제목을 재미있게 이제 오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yes,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손가락 없어? 왜 문자를 보내지 못해? 이 코리아가 어떻게 그래요? 그만할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Oh yeah, we're listening to Addicted to You by Avicii. 우리 모닝그룹어들 제법 썸머 PD한테 중독되셨나요? Well,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Morning Groover texte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애기야, 가자! 맞아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었죠. 유명한 명대사. 애기야, 가자! 요즘에도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조용히 손들어주세요. 1303 Morning Groover 역시 써머피디님 땡땡땡이죠. 그리고 5896 Morning Groover도 땡땡땡이에요. 진짜 오래된 드라마네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It's a very throwback drama indeed. 우리 7718 Morning Groover 쭉쭉 짝짝 Morning Groover시죠? 정답은 땡땡땡. 지난번에 메시지 읽어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선마 PD님. And I'm reading your message again. Thank you. You too have a happy day. 0341 Morning Groover 정답 보내주셨고 3246 also sent in the answer and 1854 sent in the answer too. 선마 PD님 박신양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Wow, by Bradley. 아, 그런가요? 야 가자! 이렇게 박력 있게 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답들도 재미있게 또 오고 있네요. 3415 sent in 파리의 summer. Oh, summer in Paris, Paris in summer. That sounds really nice. 참 파리의 summer 낭만적이긴 하네요. 그죠? 5965 Morning Groover 애기야 가자가 드라마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The answer is not revealed yet. Since some of you are still confused, I'm going to mention the second hint. This drama aired back in 2004, which is like 20 years ago. 2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고요. It is a drama that depicts the love story between a prickly second-generation millionaire man and an ordinary woman. Very cliche of K-drama. And this drama was written by the scripter Kim Eun-suk, and it stars, of course, Park Shin-young, Kim Jung-eun, And 이동건, do you guys remember? 이동건 씨의 유명한 대사도 있죠. 김정은 씨의 손을 가슴에다 팍 얹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Oh my gosh!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listening to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and more answers are here. 7214 said, 되게 진지하게 보내셨어요. 정답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귀하기 전 겨울 드라마는 못 봤지만 지금도 주제곡 눈의 꽃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나온 드라마들이 이제 남자분들께서 이제 남자 배우분들께서 좀 승질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갈래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게 결이 좀 비슷하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나랑 밥 먹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You need to think twice because that is obviously not the answer. H960 Morning Giver said, 아, 정답 알았어요. 파리의 부부요. 오, a couple in Paris? 그럴까요? 6813 Morning Giver,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건 홍길동 전인데,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니 박신양 전? Very creative. 그러니까요. 정말 갑갑한 상황입니다.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저 사람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Anyways, more answers are here. 6293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 가고 싶으네요. 라고 해주셨고 1807 모닝그루버 정답 보내주셨고 0795 모닝그루버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서머피디님 재치있는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해요. 덕분에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Oh my gosh, so you're tuning in with your dad. How nice. Thank you for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6761 모닝그루버, 1166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 정답 보내주셨고 5081 모닝그루버, 썸머PD의 연기는 명연기다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945 sent in the answer, 4403 also sent in an answer, saying that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모닝그루버인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정답은 파리의 땡땡. 매일 출근길 덕분에 즐거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ve been a morning groover for a long time and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 to send in a text message. 와 우리 4403 morning groover 숨어 계셨구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닝 그루브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오래된 모닝 그루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 정말 우리 모닝 그루버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5237 신규 모닝 그루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명드라고. Okay, this is the last hint, everyone. Everyone has been mentioning this city, okay? The setting of this drama is a city in Europe, and this place is famous for landmarks like Eiffel Tower and Baguette Bread, 에펠타워와 바게트빵, 달팽이 요리, 금오츠바벨 뭐 이런 악센트가 유명한 또 그런 장소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에펠타워는 또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즐거운 시간 다 지나가버립니다. Anyways, sent in your answer.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Oh my gosh,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remember this song?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계십니다. This is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9718-596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의 연인이라고 해주셨고, 3148 모닝그룹어 파리의 연인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유유 박신양 너무 멋있었죠. 선마피디님 여주 대사 찰떡이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오랜만에 OST도 듣고 싶네요 라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we are currently listening to that jam. 7214 모닝그룹어 아 애기야 가자 했더니 알겠네요. 정답은 파리의 연인 마지막 엔딩이 확 깼네요. 맞아요. 다 꿈이지 아니었나요? 그죠 그죠. 2519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파리의 연인이죠. 박신양이 책상에서 잠든 김정은 추울까봐 자켓 벗어서 덮어주는 장면이 생각나요. 모닝그룹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How sweet of 박신양. Well, the answer is 박신양이 아니죠. 정답이 박신양이 아니죠. 파리의 연인이 정답이었습니다. A lot of you sent in the correct answer.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5433 모닝그룹어 오랜만이네요. 썸머 작가님 매너네어에서 재미있는 땡땡땡 퀴즈에서 제가 몇 번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때 썸머 작가님이 저보고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라고. Oh my gosh, what a throwback. The 땡땡 quiz segment from Man on Air. 저 매너네어 작가였던 시절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5433 모닝그룹어 이렇게 모닝그룹까지 찾아주셨군요. 너무너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칭찬까지 들으시고 저한테 칭찬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되시는 거 아시죠? 우리 5433 모닝그룹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제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I'm gonna give out a gift to you because you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nd for 4403, a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we're gonna give out a gift for you as well. 우리 4403 모닝 그룹어께도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And that was th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That was Beautiful Sunday by Daniel Boone, requested by 3659. 이제 월요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Happy Monday, everyone. And Michael Morning Groover texted, who sent in the song request, 일찍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모닝 그루브보다 더 먼저 출근해서 라디오가 아닌 모바일로 들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가 행복하려면 아침 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월요일이지만 노래 가사에서 Sunday를 Monday로 바꾸면 신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방법이네요. Beautiful Monday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면 또 월요일이 가뿐하게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on a busy Monday morning. 0853 모닝그룹어 뷰티풀 데이입니다. 아 좋다. 서머피디님 칭찬받으면 다 잘된다고 했는데 저는 칭찬받을 일이 없네요. 그냥 칭찬 아무거나 해주세요. 모든 게 잘 되게요. 우리 0853 모닝그룹어 이렇게 훌륭하게 아침마다 라디오 들어주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아침 그냥 솔직히 아 졸려 이러면서 그냥 출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거 매일매일 이것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시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0853 모닝그룹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될 겁니다. And a couple of more messages are here. 1166 Morning Groover, a new Morning Groover said, Morning Groover는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긴 출퇴근 시간에 아주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네요. 청취자 참여의 진입장벽도 낮고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인 Morning Groover가 오래 방송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You recently found out about this radio program because you wanted to improve your English conversation skills and you have been pretty enjoying listening to this radio on your way to work and you want Morning Groove to last longer. 아, 너무 감사합니다. Morning Groove 진짜 오래오래 방송했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2040 Morning Groover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Morning Groove 듣는 것이 행복인데 불투명한 미래라니 안 되어요. 유유. 어느 날 들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모닝그루브였으면 좋겠습니다. I mean, I think this is a whole miracle for Morning Groove to run for over a year because initially I think it started off to kind of make it a project program to last only about a couple of months until we find a proper DJ of a radio show. But that didn't happen and I'm still here. So we don't know. Maybe a miracle can happen. 우리 멍멍이 후추만 모닝 그룹어 서머피디님 모든 모닝 그룹어님들이 응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답니다. 분명 잘 될 거예요. 힘 내세요. 오늘 좋은 날 되시라고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ooting for me and also for Morning Groove, including everyone, every little single Morning Groovers that are out there.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좋은 날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We are the ones who have to make a good day.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going out to 0933. Here is IU, 좋은 날.

오늘은 마지막 클로징까지 한톨 남김없이 듣습니다. 써머님 목소리가 위안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제 목소리 듣고 이렇게 위안을 받으셨군요. 저는 2040 모닝그룹을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시고, 아, 여전히 모닝그룹을 찾아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요. 우리 항상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하고 있네요. 로드레이지 모닝그룹 업계에서도 출첵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어, 아까 재밌는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웃겼는데,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파리의 웬수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다 그런 건가요? 처음에는 연인이었다가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 웬수가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뭔가 현실인가요? Anyways. 저는 오늘 저의 행복을 위해 다이어트 할 거예요.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서 안 꺼내 왔지만 미숫가루와 닭가슴살 챙겨 왔어요. 아니 기껏 열심히 샐러드를 만드셨는데 챙겨 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깜빡하신 건가요? 막상 만들어 놨는데 아, 어떻게 그래도 샐러드를 먹어 이러면서 애써 무시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깜빡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But you're going to have some diet for today for your own happiness. I guess that is for a happiness in the long run. 단기적인 행복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 항상 큰 그림을 보실 줄 아시네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숫가루와 닭가슴살 그 누구보다도 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함홍진 모닝그룹어 출첵합니다. 썸머피디님 화이팅입니다. 롱런 할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홍진 모닝그룹어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제가 진짜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지만 힘이 나는 건 분명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Thank you everyone for your messages and also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with the final song by Lenny Kravitz, Everyone.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화이팅 하고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and happy day. Goodbye, Morning Groovers.